내가 또 해버렸니? 수님마다 이러면 내가 그걸 해낸다니까. 일종의 걸어다니는 기적. 나의 피부는 나치의 등갈처럼 빨라. 내 우리발 문진 하나. 내 얼굴은 특징을 보고 유대의 의미는 냅킨을 벗겨봐. 오 나의 적이. 내가